좋은데 막 날이라 왜 수리 가져간 거야 왜 가봤어 빠사한테 공유지 차야 어디 구원 여보만 반지 왜 봤어 그만큼 안 말 날이라 왜 가봤어